0: 봐봐, 플레이보이 저스트 사다범지.
1: What is the girlfriend?
2: To be honest, 여러분, 잡아 미러 보일러 러브나 운석이 아니, 언티맨 파이널 러브 잡아 있네요.